0: 우와. 사람이라니. 용대장.
1: 상관. 방금.
0: 용대장. 사령량 안 구워 가면지 저 깃
2: 이해가 잘
0: 요지화 관리在手里手里
1: 你不是会朝鲜话吗？这朝鲜话呀，跟咱们的方言一样，南北的差异是很大的。办李伟俊的时候啊，一点都不能马虎，但凡错一个字儿，那都得露馅儿。我咋听着差不多？

0: 咖啡装都卸了，衣服穿好，奖杯好。
1: 哦，出。
2: 嗯，还没我们出吧。
3: 일어나, 씨발 개새끼들아.
2: 보촌 안 서고 여기서 몰래 술이나 마시고 말이야. 상부에서 보라고 하셔서 왔더니 역시나 놈댕이 피우고 있었네. 어느 암고가 뭔지 빨리 대답해.
1: 낙동강.
2: 대답. 너 말고 네가 얘기해봐.
0: 인천.
2: 아직 취하지 않았니? 취했다면 당장 충사감이야. 두 사람 좀 들고 똑바로 서서 제대로 감시해라. 이따가 돌아올 때로 앉아있으면 군사법 중에 세우 줄 알아. 알겠어?
0: 네?
4: 네?

0: 없는 것을 난 급품 사단 초보대 대대장 백정호다. 방금 지나간 놈이 중국군이다. 그런 죽여대를 보내라고. 너 이상한데 전해.
1: 안구어.
2: 낙동강. 해답.
1: 인천.
2: 대회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3: 그거 너한테 말해줘요.
2: 아, 아닙니다. 대회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단으로 가는 길에 예민군 부대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3: 그럼 용대로 가는 길목은 안전한가?
2: 네, 그쪽은 괜찮습니다.
3: 고맙다, 장사.
2: 고맙습니다, 대회님. 가자.
4: 你有没有这种感觉啊？ 金哲在跟敌人说话的时候，这一恍惚，好像他们是一伙的。在小秀才就是优秀，有出息。战争打完以后，他指定能成演员。我还记得他第一次演敌军的时候，他紧张的扣子都系错了。上山。
5: 야, 당장 풀어주고 이제 무서 군의관을 불러와.
6: 네.
7: 씨발, 이 병신들아!
8: 감히 적군의 정찰병을 넣쳐?
7: 어? 미친 거 아니야?
8: 이제 영대장한테 말해서 개박살을 내주겠어.
7: 미쳐!

0: 지금 바로 추격대를 보내겠습니다.
1: 경계병 한서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너랑 같이 가다.
0: 그래도 되겠습니까? 만약 그 사이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1: 점차 변토로 가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0: 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대대에 보고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2: 잠깐!
1: 일단 추격은 안 한다. 적군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 너 누가 알고 있나?

0: 대장님께서 때려 눕힌 두 보초병이랑 대장님을 때려 눕힌 순찰병 그리고 이 벙커 안에 있는 병사들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1: 대위, 지금부로 자네 지휘관을 부중대장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자네 지금 즉시 자한대를 준비해서 이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나랑 같이 사단으로 간다.
0: 이건 대대에 보고해야 한다.
2: 그쵸! 더 이상 더 달면 죽여버린다.
3: 好点了吗，文杰？还行。听说你要回去，这是同志们的家信，麻烦你回到国内给寄出去。嗯，好，我这儿还有。文杰，你回到国内之后，你父母会来看你吗？啊，我受伤和回国的事儿，我还没告诉我父母呢。
4: 啊！
3: 其实我压根就不想回国。
4: 那怎么行？你得赶紧手术啊！
3: 对呀，你这伤这么严重。

0: 中不中呀，梁司令？
1: 미군정보에 의하면 자네와 자네 이끄는 부대가 모두 전사 아니면 포로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야, 살아있네. 잘 따라왔어.
2: 급히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0: 就是这个地点，三人警戒，其他人休息。是。报告支援。到。报告师部，我们已经到达大余岭了。是。
1: 자네가유해314고지에서아군의작전을막았어경찰병들은남겨두면쓸모가있을것같아서그랬습니다。
2: 그게 가능한가?
1: 일단 저의 정찰대는 우리와 같은 무전기를 쓰고 있어서 신호 교란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적의 정찰병들이 들어가서 보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 속히 군을 재정비해 이 314고지에 방어력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놈들은 저희 군의 원래 배치대로 공격 계획을 짤 겁니다. 그럼 결과는 뻔합니다.
0: 좋아. 좋은데 그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확인하겠어?
1: 어떻게든 정찰 소대를 찾을 겁니다. 이 계획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314 고지의 병사들 모두 데려왔습니다.
2: 잘 생각했네.
3: 사단장님, 지금 당장 우선 신호 교란을 해야 합니다.